딱그 안녕 약속도 때만 내려 오고 죽게 갔다고 뛰고 미끼집 여기 두기시야 갔다고 뛰기 시야가 약도 아 백옥사집 여기 아 약하우마 갔다 그냥 맞다 약하우마 수용 맞다 아 가라고도 이나 이만 백구여장이 동아라 이수마 이 백구여장이 동아라 갔다 맞다 아 나를 뛰어 뛰고 때만